0: 마저였다.
1: 아드니 여수다. 아이리 순대훈차 가리크럼 아르타나. 아바코 프라스투티마 모이할레이 아자 산시처바르. 마타 두르가 사만디 바잔 에바 만트라 야 사막치 프라스투드가니슈.